조지훈 씨 박영주 곡 마을 아마추어 합창단 한국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709하나 쓰는 분이에요. 엊그제부터 제주도 한 바퀴 걷기 하며 듣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 며칠이나 걸릴까요? 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가정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걷고 있어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참 행복합니다. 보이는 풍경에 아름다운 선율이 더해져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진심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709하나 쓰는 분, 어떻게 제주 한 바퀴 성공하셨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참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어느 숲길, 산길 혹은 한적한 바닷가를 걸으면서 가정음악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두 곡 준비했습니다. 709하나 쓰는 분께 커피도 한 잔 보내고요. 두 곡 먼저 레이날드 안의 아 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 니콜라 윌겐센의 클라리넷, 마티아스 키르슈네라이트의 피아노 연주고요. 펠릭스 블루멘펠트의 연습곡 작품 14, 수유메르, 바다에서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야니스 베버입니다.

펠릭스 블루멘펠트의 연습곡 작품 14 바다에서 슬멜 야니스 베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레이날도 아네 클로리스에게 니콜라 위르겐센의 클라리넷 마티아스 키르슈네라이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 걸으시면서 709 하나 쓰는 분은 무엇을 길어 올리셨을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순례자의 길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뭔가 생각들이 하나 둘 정리되어서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알아서 오시더라고요. 아,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0394 쓰는 분이에요. 매일 클래식과 함께하며 감사함을 더합니다.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슈베르트 곡도 한 곡 들려주시면 더더더 행복할 거라고 준비했습니다. 8706 쓰는 분, 오랜만에 아기가 낮잠 자고 있어서 가정음악 들어요. 요즘 워킹맘, 기댈 곳 없는, 마음 여유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마음이 안정되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사계 여름을 신청하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신지, 오늘은 아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분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슈베르트 세레나데, 도이치번호 957-4,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음성, 피아노의 유스투스 제이엔입니다. 그리고 비발디 사계의 여름 전악장,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사계 여름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 세레나데 도이치번호 957회사 바리톤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음성 피아노의 유스투스 체옌이었습니다. 정하신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주 전반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봅니다.

1869년 5월 25일 오스트리아의 국립오페라 극장 윈 슈타츠오퍼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밀라노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6층 높이의 객석 약 1700석 규모로 완공됐는데요. 개관을 알리는 첫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돈주바니가 연주됐고 빈 궁정오페라 극장의 음악감독인 하이니 프로프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1938년 5월 26일에는 미국 현대 작곡가 윌리엄 볼컴이 태어났습니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해서 피아노와 음악 이론을 전공한 윌리엄 볼컴. 프랑스로 유학가서 메스양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우아한 유령을 비롯해 클래식과 재즈, 렉타임 등을 결합한 독창적인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40년 5월 27일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루머를 몰고 다녔던 그는 임종 직전 신부의 종부 성사를 받지 않았고 때문에 가톨릭 성당에서의 장례와 매장이 거부됐죠. 오랫동안 프랑스 니스의 병원 지하에 방치돼 있던 그의 유해는 사망한 지 36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와 이탈리아에 묻혔습니다. 빈 슈타츠오퍼 개관을 기념하며 공연됐던 모차르트의 돈 주오반니 서곡을 듣겠습니다. 요세프 크립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이고요.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주 작품 7 라 캄파넬라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 준비했습니다. 파가니니의 제례라는 평을 받으면서 1958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던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에른스트 바우어가 지휘하는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과의 연주이고요. 윌리엄 볼컴 많은 분들이 청하시는 곡이죠. Graceful Ghost Track 우아한 유령 오늘 피아니스트 스펜서 마이어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신 두 곡, 먼저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서곡, 요세프 크립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초 작품 7 라 캄파넬라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는 바이올리니스트 살바토레 아카르도, 에른스트 바워가 지휘하는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요즘 이 시간 팝 클래식 때문에 토요일 선곡표를 확인하는 루틴이 생겼다는 8631 쓰는 분의 사연을 받고 기뻤습니다. 스팅과 에릭 클랩튼 곡을 들으면서 와우, 일주일에 단 두 곡이라 진짜 너무 소중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기쁜데요. 그래서 오늘 팝 클래식 9탄 9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헤아릴 수 있을지, 고정 코너로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좀 신나는 팝 클래식 준비했어요. 아, 참 조창현 씨께서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스카라무시 스카라무시 요거 또 청하셨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준비했어요. 스팅이 몸담았던 3인조 록밴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 폴리스. 가물가물 하셨죠. 뭐더라 뭐더라. 제가 좀 더 뜸을 들였어야 되는데. 더 폴리스의 1980년대 메가 히트곡이죠. 땅땅땅땅땅땅땅땅 이거 베이스로 시작하는 Every Breath You Take. 이거를 스테판 하우저와 루카 술릭 두 명의 첼리스트로 이루어진 투 첼로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투 첼로스의 연주이고요. 이어서 Stand By Me, 미국 R&B 소울 가수 베니 킹의 60년대 메가 히트곡이라 하겠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그리고 남아공의 세계적인 소년 합창단인 마치 빈필 소년 합창단과 같은 드라켄스베르크 소년 합창단의 음성으로 스탠바이 미 들으시고요. 먼저 투 첼로스의 연주 Every Breath You Take 함께 하시죠.

이거 듣는데 왜 또 잭슨 5 생각나는지 Stand By Me 드라켄스베르크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입니다. 남아공화국의 소년합창단, 빈필 소년합창단처럼 기숙학교 생활을 하는 드라켄스베르크 소년합창단의 목소리였어요. 아, 좋네요. 앞서 들으신 곡 다 따라하셨죠? 당당당당당당당당. 이게 첼로로 이 베이스를 연주하고 그 위에 얹어지는 또 다른 첼로의 선율이 너무 좋은데요. Every Breath You Take. 스팅이 몸담았던 폴리스의 80년대 이거 아니면 뭐 이 곡이면 다 끝났던 시절이 있었죠. 투 첼로스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을 또 기대해 주세요. 팝 클래식 10번째 시간. 자, 이번에는 두 곡의 신청곡입니다. 9554 쓰는 분이에요. 어제 아이와 함께 용산 어린이 정원 온화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런 전시가 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거울처럼 끝없이 이어지던 풍경 속에서 잠시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고요했고요. 그 고독마저 따뜻했습니다. 아이 손잡고 그 공간을 걷는데 아, 이 시간 오래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흐르던 곡이 드뷔시의 클레르 드 윈. 그 곡 청합니다. 빛처럼 번지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저도 잠시 그 공간에 빠져들었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2372, 오랜만에 여행 가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왔는데 잠도 안 오고 차는 막히고 답답한데 음악만이 저의 마음을 달래주네요 하시면서 차이콥스키의 꽃의 왈츠를 청하셨습니다. 두 분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청하신 음악 들으시면서 또 지금을 꽉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뷔시 달빛, 알랭 플레인의 피아노 연주,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는 4명의 색소폰 연주자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알리아즈 퀸텟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꽃의 왈츠 좀 색다른 버전 즐기셨나요? 네 명의 색소폰 연주자 피아니스트가 함께하는 알리아주 퀸텟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드뷔시의 달빛, 알랭 플레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에드워드 엘가 첼로 협주곡 2단주 작품 85 중에

에드워드 엘가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나탈리 클라인의 첼로, 버논 핸들리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답니다. 5월에 만나보고 있는 음악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있는 클래식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클래식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연주자로 손꼽히는 레이 첸. 올해 5월의 절반을 중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광저우, 항저우, 상하이, 신전 등을 순회하면서 리사이트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에서의 마지막 무대는 내일 저녁 베이징에서 중국 국립심포니와 함께하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6월 동남아시아로 건너가는데요. 태국 방콕과 필리핀 마닐라를 비롯해 대만 타이베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을 바쁘게 다니면서 다양한 청중과 만날 예정입니다. 200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서 꾸준히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습 공유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하는 일도 바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중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역시 연주입니다. 레이첸은 무대야말로 음악가로서 자신이 꼭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연주자라면 청중이 현장에 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연주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과의 연결과 소통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연주자 레이첸이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오는 6월 4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펼쳐질 리사이틀에서는 오랜 동료 피아니스트 첼시 황과 함께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32번,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바흐 작품 번호 1006, 또 사라사테 스페인 춤곡과 카르멘 환상곡 등을 연주합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한마디로 다양성의 무대라고 설명했는데요. 바로크에서 19세기 후반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과 노르웨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대와 국가 그리고 다양한 개성이 담긴 음악들을 꽉 채웠습니다. 마치 뭘 좋아할지 몰라 모두 다 준비했다는 그런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객석을 채운 청중 어느 한 사람의 취향도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한 모든 정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 레이첸이 과연 어떤 앙코르를 들려줄까 기대가 됩니다. 곧 만날 한국 청중을 기다리면서 레이첸이 이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 가지 맛이 아니라 바이올린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정을 차례로 보여주는 코스 요리를 선보일 겁니다. 집에 돌아간 후 스스로 흥미로웠던 음악을 더 찾아 듣고 다음 공연에도 무대를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2번 A장조 쾌엘 작품 번호 305 전악장을 듣겠는데요. 두 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은 알레그로 디 몰토고요. 두 번째 악장은 주제와 변주입니다. 주제가 먼저 나오고 변주로 다섯 개의 변주 그리고 여섯 번째 알레그로로 이루어진 구성이에요. 레이첸의 바이올린이고요. 크리스토프 애션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발렌 소나타 22번 A장조 쾌헬 305번이었습니다. 레이 첸의 바이올린, 크리스토프 애셴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이 바이올린과 피아니스트의 조화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쾌헬 작품 번호 216을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연주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전해드립니다. 레이 첸의 바이올린, 크리스토프 애셴바흐가 지휘하는 슐레스비 홀레슈타인 음악축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0: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요즘 서울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골동품을 단지 오래된 물건으로만 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청사초롱을 조명으로 바꾸고 또 오래된 토기를 현대적인 가구 위에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식으로 과거의 물건들을 지금의 감각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참신함이란 꼭 새로운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래된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4레이의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경연의 소품, 김유빈의 플루트, 문지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검색해봤네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개의 동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네요. 오래된 것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뭐랄까요? 위엄을 지닌 다양한 소품이며 가구들이 정갈하고 아름답게 놓여져 있습니다. 주말 동안 직접 가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월 30일 토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요즘 고미술 상가들은 골동품도 새로운 감각으로 배치하는 편집숍처럼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음악실에도 작은 옛 음악 편집숍이 있지요.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음악학자 개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숨겨진 옛 음악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나요?
1: 오늘도 19세기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0: 네.
1: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0: 어느덧 네. 그렇게 됐네요.
1: 저희 첫 번째 주에는 현악 4중주 들었었고요. 둘째 주에는 현악 5중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현악 6중주 준비했습니다.
0: 점점 확장되네요.
1: 네. 근데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현악 6중주가 19세기에 그렇게 흔한 장르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뭐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바이올린 둘, 비올라 둘, 첼로 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흔해 보이지만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슈베르트도 슈만도 손대지 않은 장르입니다.
0: 그러네요. 네. 진짜.
1: 그리고 멘델스존은 뭐 이제 8중주 쓴 걸로 유명하지만 6중주 쓰지 않았고요.
0: 맞아요.
1: 네. 6중주는 쓴 적 없고 19세기 전반이라면 뭐 슈퍼 정도가 좀 드문 예외가 아닐까 싶어요.
0: 거의 안 썼네요.
1: 거의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이렇게 넓혀도 사실 이 장르를 이제 정착시킨 거, 뭐 정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브람스의 6중주 두 편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뭐 드보르작 같은 사람이 뭐 한 편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프랑크의 6중주 두 곡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장르는 아니었고요.
0: 네.
1: 굉장히 짧은 계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프랑크의 두 작품이 이 짧은 계보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좀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제 출판 시점이 어쨌거나 브람스 이후라는 사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현악 6중주를 쓴다면 뭐 이건 이제 브람스가 정의해 놓은 이 편성과 어떤 식으로든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0: 네.
1: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그러네요. 현악 6중주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작품 오늘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곡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어떤 것부터 감상하나요?
1: 네. 오늘은 현악 6중주 1번 E플랫 장조 한 작품만 들어볼 거예요.
0: 네.
1: 출판된 건 1882년이지만 작곡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프랑크는 이 작품이 출판 시기하고 작곡 시기 사이에 좀 간극이 있어서
0: 네.
1: 이 사람이 이렇게 묵혀뒀다가 한참 후에 출판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좀 비슷한 사례고 정확히 언제 작곡을 한 건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0: 네.
1: 조성이 플랫 장조인 것도 조금 흥미로운데 이 첫 퇴에 들었던 현악사중조 작품 54하고 같은 조성이고요. 이 플랫 장조 하면 역시 뭐 베토벤 영웅교향곡 또 하프사중조 이런 거가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0: 그렇죠.
1: 프랑크의 스승 멘델스존 8중주도 이 플랫 장조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0: 스승이었는데.
1: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프랑크 자신의 어떤 위대한 스승, 계보가 한 조성 안에서 만나는 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브람스의 6중주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두텁고 아주 무거운 화성 텍스처로 유명한데요. 네.
0: 브람스는 대체적으로 그렇죠.
1: 네. 근데 프랑크는 아주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비올라 둘에 첼로 둘이니까 저음악기가 둘이나 더 있는 거잖아요.
0: 간단한 베이스가 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굉장히 두터워지기 쉬운데
0: 네.
1: 이 프랑크 6중주 이제 들어보시겠지만 정말 놀라울 만큼 가볍고 투명합니다.
0: 가볍다고요?
1: 네.
0: 상상이 안 되는데요.
1: 그래서 들어보셔야 되고요. 이 같은 편성으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작곡가가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뜻일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한 취향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두 사람이 당시에도 흔하지 않았던 현악 6중주라는 매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상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러네요.
1: 우선 1악장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거 뭐 한 13분 가까이 가까이 되는 대규모 알레그로 악장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겁지 않고 가벼우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0: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6중주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레오 클래퍼의 비올라, 마티아스 돈데르의 첼로, 그리고 에딩어 4중주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6중주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레오 클레퍼의 비올라, 마티아스 돈데러의 첼로,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계희승 선생님께서 가볍고 투명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1: 네. 네.
0: 여섯 명이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잊게 되고
1: 네. 네.
0: 그리고 아니 분명히 저음악기가 두 대가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앉지 않고 가볍지?
1: 네.
0: 라는 생각. 그래서 촘촘하게 짜인 가벼운
1: 네, 네.
0: 천을 이렇게
1: 맞습니다.
0: 맞들고 있는 건가요?
1: 네, 네. 아이고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그 이렇게 왜 이렇게 가벼울지 생각해 보면 악보 보면 사실 뭐 답은 있어요.
0: 아.
1: 이 저음악기들에게 단순한 반주 역할을 거의 부여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모든 성부가 말하자면 선율적인 책임을 분담하면서 어떤 한 성부가 다른 성부들을 압도하지 않는.
0: 아하.
1: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0: 네.
1: 짠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게 사실 멘델스존 8중주에서 보여주었던 균형감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잠깐 뭐 덧붙이면 이 16살의 멘델스존이 쓴 이 8중주 악보 첫 장에 이제 작곡가 본인이 직접 적은 굉장히 유명한 그 한 줄이 있잖아요. 이 8중주는 모든 악기가 교향악적 양식으로 연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막 교향악 뭐 교향곡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0: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실내악이 아니라 이 큰 교향곡처럼 하지만 소리를 그렇게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멘델스존이 실제로 작품을 짠 방식을 이제 말하자면 프랑크가 제자가 그대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 네, 그러니까 교향곡처럼 큰 소리를 내어달라는 주문은 아니다.
0: 그게 아니라 교향곡은 그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여러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듯이
1: 네.
0: 이 여덟 개, 그러니까 멘델스존의 경우 여덟 개의 성부가 각자 맞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1: 네.
0: 뭐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뭐 이제 프랑크뿐만 아니라 뭐 그보다 2년 앞서 슈퍼도 사실 이 팔중주 썼거든요. 근데
1: 네.
0: 슈퍼는 사실 현악 사중주 두 대의 개념으로 쓴 거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짜여진 소리가 난다기보단 그냥 현악 사중주 두 대가 서로 이렇게 좀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인데
1: 그렇군요.
0: 멘델스존은 이제 말하자면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여덟
1: 네.
0: 개의 악기가
1: 이해가 됩니다.
0: 네, 여덟 개의 악기가 촘촘하게
1: 네.
0: 짜여진 형태로 네. 작품을 완성을 한 거고.
1: 아, 좋은 설명이에요. 감사합니다.
0: 프랑크도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각 성부가 동등한 비중을 갖고 이렇게 직조될 수 있게 짜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터움이 아니라 이제 다성성으로 매체의 무게를 푸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2악장 안단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매력을 잘 드러냅니다.
1: 네.
0: 이 작품의 느린 악장이고요. 이 육중주어라는 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노래의 깊이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느린 악장 궁금한데요.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육중주 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역시 레오 클래퍼의 비올라, 마티아스 돈데로의 첼로,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6중주 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함께 하셨습니다. 레오 클래퍼의 비올라, 마티아스 돈데레오의 첼로,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세요.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19세기 독일의 작곡가였던 멘델스존의 제자였던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6중주 1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2악장을 감상해 봤는데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서서 함께 호흡하는 나머지 다섯 명이 있는 네. 듯한 인상. 막 크게 말하지 않는데.
1: 맞아요. 네.
0: 깊은 소리가 나네요.
1: 맞습니다.
0: 별일이네요.
1: 뭐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세기 후반쯤 되면 사실 실내악의 느린 악장도 점점 좀 이렇게 거대해지고 네.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그너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 감정의 폭을 좀 극단으로 밀어붙이는데 작곡가들도 또 사람들 듣는 사람들도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1: 그런데 프랑크는 이제 말하자면 그 흐름에 한발 비켜서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여섯 명쯤 동원을 할 거면 이제 정말 여섯 명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싶어 할 법도 한데
0: 그러려고 여섯 명을 네, 네. 뭐 캐스팅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으로 치면
1: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절제된 음량으로 이렇게 좀 더 깊은 곳에 도달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면적인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음악사에서는 그 내면성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 19세기 초반 뭐 슈베르트적인 가곡 전통에서 자라난 미덕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0: 네.
1: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어떤 거대 양식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교 보통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데.
0: 그렇죠.
1: 프랑크의 육중주 안단테는 이 통념에 조금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0: 아, 저항. 네. 좋은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 이 큰 매체에서도 작고 하지만 깊은 소리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또 그 각성부가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들리지 너무, 않아요.
1: 네. 그래서 놀라운 것 같아요. 3악장과 4악장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악장은 뭐 이제 실질적으로 스케르초 역할을 하는 알레그로 악장이고요. 그리고 네. 4악장은 그 이 프레스토인데 그 19세기 후반 6중주 피날레로서는 좀 다소 이례적인 아주 빠른 템포의 마무리예요.
0: 아, 그래요.
1: 그 생각해 보시면 브람스의 6중주 피날레 같은 건 아주 묵직한 그 브람스 특유의 알레그로 내지는 콘 모토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프랑크의 프레스토는 그 분명히 굉장히 좀 다른 결의 네. 피날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프랑크는 브람스와는 여러모로 다른 네, 네. 6중주를 썼네요.
1: 맞습니다. 다시 맨델스존 8중주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면 그 8중주 피날레도 프레스토고요.
0: 아.
1: 그리고 8성부 후가토로 시작한다는 점도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매체와 뭐 조성 또 빠른 피날레가 동시에 겹치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우연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프랑크가 자신의 첫 번째 6중주를 그 스승의 가장 유명한 실내악 작품 8중주 옆에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놓아보고 싶었던 게 아닌지 아. 뭐 이제 그런 생각 좀 하시면서 네, 들어보시면 네.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스승을 향한 존경과 네, 흠모의 네. 마음을
1: 또 동시에 도전이기도 할 거고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음악 준비했습니다.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6중주 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프레스토, 레오 클래퍼의 비올라, 마티아스 돈데로의 첼로,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 감상하시죠.

0: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에두아르드 프랑크의 현악 6중주 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고로 4악장 프레스토 감상하셨습니다. 레오 클레퍼의 비올라, 마티아스 돈데로의 첼로,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와, 3악장과 4악장은 이제 다 빠른 악장이니까
1: 맞아요. 네.
0: 한 호흡으로 쭉 들어본 네. 듯한 기분이고요. 특히 이 마지막 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네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6명이 같이 막 한꺼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네. 좀 주거니 바꿔니 하면서 네, 네, 달리는 네. 것 같았어요.
1: 약간 이렇게 그 개주 같죠.
0: 네, 네. 이어 달리기 네, 맞아요. 네. 네.
1: 그 프레스토 피날레는 사실 작곡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빠른 템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음악의 호흡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0: 네.
1: 뭐 그렇게 하려면 그 정말 박절 구조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0: 박절 구조가 뭐예요?
1: 그 박대들 사이에 어떤 그 박자 들어오고 빠지는 네. 부분을 네, 네. 좀 신경 써서 써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피날레에서 아주 짧은 동기들을 여러 성부에 분산시키면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이 긴장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부가 숨 쉴 때 다른 성부가 뭐 그 자리를 이어받는 네. 식이랄까요.
0: 네. 개주처럼.
1: 네. 네. 이 육중주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 같은 그런 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연주 기록이 거의 없고 20세기도 아니죠. 21세기 되어서야 재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 아주 늦게.
1: 굉장히 늦게입니다. 네. 한 2009년 그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한 작품이 작곡되고 또 출판되고 연주되고 평가되기까지의 이 시차를 생각하게 만드는
0: 네.
1: 이제 음악 흐물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주에는 프랑크가 인생 후반부에 작곡한 작품 또 하나의 육중주 준비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시면서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0: 또 1번과는 어떤 다른 느낌일지 네. 궁금합니다. 아,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계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계이승의 음악 허물기 토요일 코너 전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선 세계적인 음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크르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준결선 무대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첼리스트 알렉산더 보라임이 피치카토 연주를 하던 도중에 A현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연주는 중단됐고 진행자는 관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분의 A현을 가진 분이 있다면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연주자는 바로 전날 세 줄로 교체한 상태라서 여분의 현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잠시 뒤 누군가가 선뜻 자기 현을 내줬고 다행히 연주자는 다시 무대로 돌아와서 연주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다급한 상황에 마음이 금세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공감이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잠시라도 남의 자리에 나를 앉혀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가운데 프렐루드였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들었어요. 퀸 엘리자베스 콩크르 준결선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대에서 현이 끊어지는 건 뭐 현악기 연주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콩크르 무대에서 그랬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 그래도 그 선뜻 자기 현을 빌려준 그 연주자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그 참가자는 무사히 연주를 마쳤는데요. 결선 진출자 명단에는 안타깝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의 첼로인 고프릴러를 대여받게 될 올해 우승자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우리 첼리스트 김태현 씨도 지금 출전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결선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생생클래식은 조금 더 차분하게 음악에 집중하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샵 9310번, 우물정자 931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콩으로 또 신청곡과 사연 전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냥 사소한 일상도 사소한 이야기들도 다 환영하고요. 또 곡명을 모르신다면 이마저마한 곡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찰떡같이 선곡해서 함께 들을게요. 다음 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B플랫 장조 QL 45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발린 소나타 B플랫 장조 퀘 45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이착 펠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몬테베르디의 아 나는 쓰러지네,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노래와 크리스티나 플루하르가 지휘하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몬테베르디의 아 나는 쓰러지네 오힘의 기오카도 였습니다. 카운터 테너 필립 자루스키의 노래와 크리스티나 플로하르가 지휘하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기숙님이 청해 주셨네요. 배트맨의 에그몬트 서곡 조지 셰리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기숙님께서 정해주신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들었습니다. 조지 셰리 지휘하는 빈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싱싱클래식 문을 열면서 콩클 이야기 잠깐 했는데 또 콩클하면 연주자들에게는 참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하지만 연주를 겨룬다는 것 자체가 좀 또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애호가 입장에서는 또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게 콩쿨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또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쿨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콩쿨 실황으로 듣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입니다. 이면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였습니다. 임현찬의 피아노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쿨 실황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낮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이어지는 주말 코너는 클래식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지금 시작할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주간 생클.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입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이때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강원도의 맑은 공기 속에서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축제, 바로 개촌 클래식 축제입니다. 강원도 평창 개촌 클래식 마을에서 열리는 벌써 12회를 맞는 개촌 클래식 축제. 다음 주 금요일인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The Tune입니다. 우리말로는 조율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흐트러졌던 일상의 균형을 음악을 통해서 맞춰보자는 취지가 느껴집니다. 현대차 정문구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그간 조성진, 임윤찬, 백건우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거쳐간 무대로도 이름나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분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개막일인 5일 저녁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와 김현서, 피아니스트 김송현이 무대에 오르고요. 개촌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으로 구성된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가 오프닝 무대를 맡습니다. 또 다음 날인 6일에는 아드리앙 페리시옹이 이끄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첼리스트 한재민과 협연을 선보이고요. 마지막 날인 7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와 디토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앞서 소개한 공연들은 별빛 콘서트로 사전 신청은 종료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일과 7일 오후에 진행되는 햇살 콘서트와 6일 밤에 마련된 달빛 콘서트도 있습니다. 플루티스트 이예린과 CMK 양상불, 솔루스 브라스 퀸텟의 연주, 또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여름에도 청량한 바람이 느껴지는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개촌 클래식 축제, 올해도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는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홍콩 출신의 여성 지휘자 엘림 찬이 선임됐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2027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엘림 찬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13번째 음악감독이자 첫 음악감독이 됐습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다음 달 초 음악감독 지명자 자격으로 무대에 올라서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솔데 전주곡, 드뷔시의 바다 등을 선보이는데요. 참고로 엘림차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떠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차기 음악감독으로도 거론됐었습니다. 미국의 쟁쟁한 두 오케스트라가 눈여겨보던 인재, 엘림차는 2025년 6월을 끝으로 물러난 에사페카 살로넨의 후임자가 됐는데요. 그녀는 2022년, 23년 시즌에 처음 조우했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를 두고서

원들의 아낌없는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면서 차기 음악감독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여성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게 될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이 악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개초원 음악축제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연주자죠. 피아니스트 김송현 씨의 연주로 하차트리안의 스파르타쿠스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와 프리기아의 아다지오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차투리아는 스파르타쿠스 가운데 스파르타쿠스와 프리기아의 아다지오, 김송현을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저도 김송현 씨를 제가 생생 클래식 맡기 전에 음악실을 대신 진행하다가 만났었는데요. 김송현 씨의 첫 마디가 저한테 생생 클래식 하셨죠? 더라고요. 생생 클래식 들으시는 우리 김송현 피아니스트.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개촌 클래식 축제, 라인업이 참 좋네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열리는 제12회 개촌 클래식 축제, 그리고 또 엘림찬의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음악감독 선임 소식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전임 음악 감독들의 소식이 최근에 좀 많이 들려왔는데요. 전임 감독이었던 마이클 틸슨 토마스는 최근에 세상을 떠났고 또 그보다 앞선 음악 감독이었던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는 최근 건강 악화로 또 예정돼 있던 몇 개의 공연을 취소했는데요. 블롬슈테트는 이제 98세에 노장이다 보니까 예정된 공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럼 그의 집이 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연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로젠 가발리어 장미의 기사 가운데 두 번째 왈츠 모음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가운데 두 번째 왈츠 모음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타트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수잔네 룬등에 발린 연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엘비스 코스텔로의 No Wonder, 메조소프라노 안네 조피 폰 오토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곡은 라프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웅가리셔, 헝가리풍의 작품이고요. 작품 203번입니다. 미카엘라 파쉬 나프탈의 바이올린과 한스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라프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웅가리쇼, 헝가리풍의 작품 203번이었습니다. 미카엘라 파쉬 나프탈의 바이올린과 한스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25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제 프레스토입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아마데우스 4중주단 멤버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G단조 작품 25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제 프레스토였습니다. 집시풍으로 연주하는 4악장 들었는데요.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 아마데우스 사중주단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슈퍼워의 클라리넷 협주곡 예플렛장조 작품 5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볼 메이야르의 클라리넷과 그가 지휘하는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슈퍼의 클라리넷 협주곡 이플레장조 작품 5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폴 메이어의 클라리넷과 그가 지휘하는 로잔느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피아르나의 즉흥곡 카프리스 욜란다 콘도나세스의 하프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프렐루드 디플랫 장조 작품 28의 15번 빗방울이었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신청곡으로도 자주 청해 주시는 빗방울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피에르네의 즉흥곡 카프리스였고요. 요란다 콘드나세스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가스달돈의 무지카 프로비타 금지된 노래입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가스달도나 무지카 프로비타였습니다. 금지된 노래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생생클래식 5월 30일 토요일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고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정말 성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대소프라노죠.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전집이 발매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D단초,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조명 음반 오늘 첫 곡 프레드릭 쇼팽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번호 58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 번호 58 넬손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입니다. 이 브루크너 전문 지휘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지금 과연 그 뒤를 잇는 사람은 누굴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결국은 틸레만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D단조 크리스찬 틸레만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그야말로 우주를 진동시키는 그런 음악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D단조,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발쉼 가운데 2군, 이브리기 틀리스의 바이올린,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발쉐임 가운데 2군, 에이브리기 틀리스의 바이올린, 시게온 데리키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요즘 뭐 CD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신보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별을 해서 전해드리는데요. 명연주 명음반은 뭐 전국 방송 프로그램이고 또 히스토리컬 레코딩도 자주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1950년대 음반이 어떻게 신보가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동안에 절판됐다가 재발매된 음반을 이제 신보라고 하고요. 히스토리컬 신보라는 그런 수식어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음원도 그런데요. 아마도 성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전집 완전판입니다. 정말 남김없이 다 재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전집으로 정말 묵직한 그런 음반입니다. 이 제프리트 하면은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와 쌍벽을 이뤘던 쌍두마차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제프리트는 좀 단명했죠. 그래서 이 고역의 문제가 생겨서 일찍 무대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전성기 때 이 제프리트가 남긴 음원들은 지금 들어봐도 정말 비교할 예가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슈나이드의 이 부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무대에 등장을 해서 모차르트의 콘서트용 아리아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정말 가장 비싼 그런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가 뭔가 좀 농염한 그런 느낌이 있는 발성이죠. 목소리. 거기에 비하면 제프리트는 상당히 수수하고 순수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발성체가 뭐 아주 가뿐한 건 슈바르츠코프와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따뜻한 그리고 순수한 음색 이런 걸 자랑하는 명소프라노죠. 이 오페라에서도 좋은 공연, 좋은 연주 많이 했지만은 특히 독일 가곡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슈만의 가곡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브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정말 이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텍스트의 전달력이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제프리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가곡들도 남김없이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슈만의 가곡에 있어서는 뭐 탁월한 비교의 예가 없는 그런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프리트와 슈바르츠코프의 비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슈바르츠코프가 좀 더 관능적인 그런 매력이 있다면 제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함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그런 전집 히스토리컬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주의 심보 코너 전해드렸고요. 이 가운데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가곡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특히 이별의 노래 같은 것은 뭐 당시에 대중적인 그런 가곡으로 자리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가곡 가운데 귀에 익숙한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젠주구트 낙댐 프릴링, 봄에 대한 동경, 퀘엘 596,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입니다.

대한 동경 켈 596 소프라노 이름 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했습니다. 오늘 명예 중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600년 전 페르시아 시인 하피즈는 장미꽃 피는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난 당신에게 간절히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사랑의 언어는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장미가 꽃봉오리 속에서 피어나듯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이 지친 내 마음 속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 자신조차 모르겠다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장미꽃 봉오리가 열리는 모습을 보며 하피즈는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다 전할 수 없는 사랑의 언어를 봤습니다.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분명히 피어나고 있지만 꽃봉오리처럼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었겠죠. 피고 지는 꽃을 보다가 그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들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신비주의자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장미에게서 참으로 많은 모습을 읽어냈을 하피즈. 다시 돌아온 장미를 보면서 하피즈처럼 묻고 싶어지나요? 장미를 보는 마음은 사람마다 왜 그렇게 다 다를까?

6월 30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이죠. 로버트 번즈 작품에 곡을 붙인 노래였습니다.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내 사랑은 붉은 장미같이. 내 사랑은 6월에 피어난 붉은 장미 같네. 6월의 늦은 봄을 새 봄으로 되돌리지.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의 음성으로 문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장미를 보는 마음이 다 다르니 장미를 노래한 곡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 첫 곡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곡은 다른 꽃을 노래하고 있어요.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 미르트의 꽃 작품 번호 25 준비하고 있습니다. 1840년 가곡의 해에 자신의 예비 신부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바친 작품이죠. 그 중에서 24번째 곡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25번째 곡까지

이어드립니다. 동방의 장미로부터. 이 곡은 리케르트 씨의 곡을 붙였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장미를 노래한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이었습니다. 슐레게르 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따뜻한 빛에 이끌려 꽃망울을 일찍 열었으나 꽃 뜨거운 태양에 타버려서 시들게 된다는 장미의 슬픈 운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The Rose의 장미, 도이치 번호 745였어요.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꽃은 은매화였죠. 미르트의 꽃, 신부를 상징하는 꽃이잖아요.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 미르트의 꽃 중에서 이 작품으로 25 중에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24번째 곡 Du bist wie eine Blume,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네. 25번째 곡 Austin Westlichen Rosen, 동방의 장미로부터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가 불렀고요.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꽃송일까요? 헨델의 아홉 개의 독일어 아리아 중에서 달콤한 향기 나는 꽃송이요. 헨델 작품 번호 204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신을 경건하게 찬양하는 브로케스의 종교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소프라노 엠바 커크비, 런던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아홉 개의 독일어 아리아 중에서 달콤한 향기 나는 꽃송이요. 헨델 작품 번호 204였습니다. 소프라노 엠마 커크 기비가 불렀고요. 런던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팝의 명곡이죠. 언체인드 멜로디의 이탈리아 번안곡이었습니다. 센자 까테네. 속박 없이 자유롭게 라는 뜻이에요. 내게 더 이상 속박은 없죠. 그대의 사랑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오늘은 호주의 파페라 밴드 아미치 포레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류의 아리아와 칼라프의 아리아를 먼저 이어드릴 텐데요. 시뇨레 아스콜타, 논 피안제레 류, 들어주세요 왕자님, 울지마오 류까지 들어보시죠. 이 투란도트 공주의 위험한 수수께끼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려는 칼라프 왕자. 그를 남몰래 사모하는 시녀 류가 만류하면서 부르는 아리아. 하지만 왕자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노래하죠. 그리고 투란도트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In Questa Regia, 옛날 이 궁전에서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수수께끼를 내게 됐는지, 자신의 조상이 이민족에게 능욕당했던 과거를 노래하면서 남자를 증오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난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겠다. 이방인이여. 수수께끼는 세 개, 그러나 죽음은 하나. 무시무시한 가사입니다.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가 시녀 류를 노래하고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투란도트가 부르는 옛날 이 궁전에서는, 먼저는 시녀 류의 아리아와 칼라프 왕자의 노래였습니다. 들어주세요 왕자님, 울지마오 류.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 칼라프 왕자에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가 함께했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82번 Ich hab genug, 바흐 작품 번호 82 중에서 동명의 아리아입니다. 나는 만족하나이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카를 루이터가 지휘하는 미넨바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82번 나는 만족하나이다. 바흐 작품 번호 82 중에서 나는 만족하나이다. 아리아 감상하셨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불렀고요. 카를 리터가 지휘하는 미넨 바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가브리엘 포레의 가곡입니다.

아랍과 페르시아권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불리는 레일라와 마즈눈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마즈눈, 미친 자라고 불리게 된 카이스와 그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끝내 맺어지지 못하는 레일라의 운명을 다룬 이야기죠. 레일라와 마즈눈의 기원은 7세기 무렵 아랍의 베두인 시인. 베두인 시인은 사막 유목민 출신의 아랍 시인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막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해온 아랍 유목민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 베두인 시인인 카이스 이븐 알 물라우아의 사랑 이야기와 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연가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1세기 페르시아 시인 니자미 간자비가 흩어져 있던 그 연가들을 엮어서 레일라와 마즈눈이란 장편 서사시를 완성합니다. 이후 페르시아, 튀르크, 우즈베크, 인도 같은 이슬람 문화권 전반에 널리 퍼져나갔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일라와 마즈눈은 아랍의 사랑설화와 니자미의 페르시아 서사시, 이후 오스만과 무굴 제국에서 이루어진 변주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집합적인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카이스와 레일라는 어린 시절에 만나 사랑에 빠진다. 카이스는 레일라를 노래하는 시를 곳곳에서 읊고 다니고 사람들은 그를 마주는 미친 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카이스는 혼인을 청하지만 레일라의 아버지가 미친 자를 사위로 삼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레일라는 다른 남자와 혼인한다. 절망한 마즈눈은 사막으로 들어가 동문들과 함께 살며 모래 위에 시를 쓰고 그녀를 노래하는 시를 읊으며 살아간다. 그녀 역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마즈눈을 그리워하다가 이별의 고통 속에서 병들어 죽는다. 레일라의 죽음을 들은 마즈눈은 그녀의 무덤으로 가서 통곡하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생전엔 맺어지지 못했으나 죽음 속에서 하나가 된 연인으로 기억되며 신화적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바로 이 레일라와 마즈눈을 모티프로 쓴 시가 프랑스 시인 르꽁트 드 릴의 작품 이스파한의 장미. 이스파한은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가 세운 도시 이름으로 이스파한은 세상의 절반이란 말이 전해질 만큼 아름다움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르꽁트 드 릴의 이스파한의 장미에도 이 마즈눈의 세상의 절반이었던 연인 레일라가 등장하죠. 이끼로 뒤덮인 곳에서 피어난 이스파한의 장미, 모술의 제스민, 오렌지 꽃에서 나는 향기는 창백한 레일라의 부드러운 숨결보다 덜 신선하고 덜 달콤합니다. 그대 입술은 산호와 같고 그대의 가벼운 웃음은 흐르는 물소리보다 더 부드럽고 낭낭하게 들립니다. 오렌지 나무를 흔드는 즐거운 바람소리보다 더, 둥지 끝에 앉아 노래하는 새소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레일라, 그대의 가벼운 날갯짓으로 찾아오던 달콤한 입맞춤이 사라지자 향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렌지 나무에서도, 이끼가 덮인 곳의 장미꽃들에서도 말입니다. 그대의 미숙한 사랑, 가벼운 나비여, 달콤한 날갯짓으로 어서 내 가슴으로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오렌지 꽃들에게 다시 향기를 되돌려주고 이끼 속에 핀 이스파한의 장미에게도 다시 향기를 뿌려주세요. 르꽁트 드 릴의 시 이스파한의 장미에 곡을 붙인 작곡가는 39살의 포레. 1884년 포레에게서 가곡으로 피어난 이스파한의 장미, 레 호즈 디스파한입니다.

보레의 가곡 이스판의 장미, 메조소프라노 나탈리 스토츠망, 캐서린 콜라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포레의 멜로디입니다. 사랑의 꿈. 역시 메조소프라노 나탈리 스토츠망, 캐서린 콜라리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연보랏빛 잔별처럼 핀 참꽃들을 에워싸고 꿈결인 듯 하늘거리는 헛꽃잎들, 영락 없는 나비 날개다. 헛꽃과 참꽃의 윤곽이 흐려지고 홍은택 시인의 나비와 산수국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산수국 꽃은 모양이 다른 두 가지 꽃이 함께 핀 것처럼 보입니다. 그중 꽃잎이 큰 꽃은 헛꽃, 즉 가짜 꽃이고 아주 작게 모여서 피는 것은 참꽃이라고 합니다. 헛꽃은 나비나 벌을 참꽃 쪽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언뜻 보면 무엇이 진짜 꽃이고 무엇이 가짜 꽃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참꽃, 헛꽃의 경계가 흐려지고 참꽃이 마치 나비처럼 보인다고 말하네요. 그런데 그저 꽃이 아름다워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참꽃, 헛꽃을 구분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움을 참된 것과 헛된 것으로 뚜렷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첫 곡 유한을 잡고 꿈나비 준비했습니다. 김시영과 유한을 임재인의 25인 가금연주입니다.

유한을 잡고 꿈나비. 김시영과 유한을 임재인의 25연 가금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홍은택 시인의 나비와 산수국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산수국 꽃은 조경용으로 많이 심는 수국과는 꽃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참꽃 그리고 헛꽃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언뜻 보면 그저 다 꽃일 뿐이고 진짜와 가짜, 참된 것과 헛된 것이라는 구분을 하기 미안할 정도로 그저 다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 꽃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계절이네요. 오늘 주말 이 시간 여러분과 여행 떠나는 시간인데요. 음악 한 곡 더 들으시고 본격적인 여행 함께 하시죠. 주정원 작곡 들꽃의 춤, 이현의 농연주입니다.

조정원 작곡 들꽃의 춤, 이현의 농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우리의 초여름과 함께할 꽃, 그 꽃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곧 수국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흰색, 분홍색, 푸른색으로 탐스럽게 피어나서 우리의 여름을 화사하게 해주는 수국. 그 수국 정원을 찾아가 볼까요? 경남 거제시의 초여름은 말 그대로 수국 천지입니다. 고래폭으로 알려진 장생포에서는 6월 중에 수국 페스티벌이 열리죠. 축제 기간 전에도 곳곳에서 바다와 수국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네요. 고래 문화마을로 알려진 이곳 장생포는 이제부터 눈부신 꽃마을이 됩니다. 거제 남부면 저구리에도 수국 동산이 있습니다. 저구 수국 동산이 특별한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30년간 가꾸어 왔다는 점 때문이죠. 1990년대부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었던 주민들이 도로변과 산비탈에 수국을 한 그루씩 심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꾼 수국이 꽃동산을 이루어서 해안길을 따라 4km나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풍경이 얼마나 장관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수국 꽃의 색깔은 토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저구 수국 동산에는 인위적으로 토양을 관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빛깔로 피어나도록 한다는군요. 이곳 저구항에서는 매몰도로 가는 여객선을 탈 수 있습니다. 하얀 등대가 꿈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섬, 매몰도 여행을 이곳에서 할 수 있죠. 장생포에서 저구항에서 초여름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수국 꽃길을 걸어보는 여행,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네요.

전남 신안군 도초도는 여름이면 화려한 수국 섬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국 정원이 이 섬에 펼쳐져 있죠. 무려 100만 그루 나무에서 약 1억 송이 꽃이 핀다고 합니다. 도초도 수국은 유난히 색이 진하고 탐스럽습니다. 푸른빛, 보랏빛 꽃이 주로 피는데요. 도초도를 상징하는 색이 바로 파랑이기 때문에 파랑꽃이 많이 피도록 토양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 수국정원 인근 주택들도 지붕을 수국과 바다 빛깔에 맞춰 칠해서 도초도 여름은 파랑으로 가득하죠. 이 섬에 수국정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팽나무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팽나무 십리길을 따라가 볼까요? 100년 가까이 된 팽나무 716그루가 줄지어 있는 이 길이 도초도의 또 다른 명물입니다. 이 나무들은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은 거라고 하네요. 이 팽나무 십리길을 걷는 동안 이 나무들이 모두 어디에 살다가 어떤 사연으로 여기 왔을까? 그 사연이 궁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십리길 끝자락에는 영화

남쪽 바닷가 도시 그리고 섬에 펼쳐진 수국정원, 수국동산도 멋지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 가까이도 수국 꽃밭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중부지방 최대 수국정원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유구수국정원입니다. 유구천이라는 물길을 따라 1km에 걸쳐 조성된

있죠. 이곳에 있는 수국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에나멜 수국, 목 수국,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다양한 수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철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수선화, 능수벚나무, 작약, 이런 꽃들이 철 따라 피고 지는 꽃밭이죠. 그리고 경기도 오산시로 가볼까요? 오산에 있는 물향기 수목원은 수도권 수국 명소입니다. 수국을 주제로 한 정원, 수국원이 조성되어 있죠. 이곳 물향기 수목원에 피는 수국은 아주 다양한 파스텔 톤의 빛깔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향기 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주제로 정원을 꾸며놓은 곳입니다. 이름처럼 수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데요. 연못과 식물들이 어우러져서 가장 싱그러운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림 같은 메타세콰이아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물방울 모양으로 설계된 독특한 온실에서 아열대 식물들을 보면서 이국적인 정취도 느낄 수 있는 물향기 수목원. 전철을 타고 갈 수 있어서 산책이나 소풍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죠. 충남 공주, 경기도 오산, 그리고 우리 주변 곳곳에 물길을 따라 물과 어울려 피는 꽃. 수국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전국 각지의 수국 정원, 수국 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이상규 작곡 해금, 가야금, 검은고를 위한 삼중주곡 1번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모음 신뢰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거려천지 우리 행락 광대행세조 올시고 그러나 광대행세 어렵고 또 어렵구나. 그렇지. 광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그제차 득음이요 그제차 너름세라 너름세라 하는 것이 귀성끼고 맵시 있고 경각의 천태만상위 선위기 전변만화 좌상의 풍요흥을 구경하는 남녀노소 울게하고 웃게하는 이기성 힘입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며 득음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육류를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농락하여 자은일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정금미욕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

때는 뜨거운 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전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 속판이 소리하는 법례로다. 영산초장 타스름이 어른한 정계수가 얼음비트 흐르란 끌어올려내는 목이 순풍에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는 목 봉이 노전이 기어다 도두어 올리는 목 만장봉이 속도는 듯 툭툭 굴러대리는 목 폭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고저 변화무궁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리 짜는 말은 아리따운 제비말과 공교로운 행무소리 중머리 중거리며 허성이며 진양조를 달아두고 놓아두고 걸리다가 들치다가 청청하게 도는 목은 단산의 봉해오름 청원하게 뜨는 목은 청결

0: 주인의 황조가라. 좌상이 실세거곡 구경꾼이 낭루한다. 이러한 광대한도름 어찌하니 어려우랴 그들은 그리고 놀아보자.
1: 단가 광대가 왕기석의 장과 김청완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박용구 극본, 백대웅 작곡, 장작 음악극, 영원한 사랑, 춘향이 준비했습니다. 이몽룡의 남상일, 춘향의 서정민, 원희를 지휘하는 영산예술단 관인악단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다니는 부작교. 하나이로 말할진대 임진왜란 결사 항전하여 그 이름 천초에 빛나는 남원부

이용구 극본, 백대웅 작곡, 장작음악극 영원한 사랑 춘향이, 이도령과 춘향이가 만나는 첫째 마당 5월의 청춘 들려드렸습니다. 이몽룡의 남상일, 춘향의 서정민, 방자의 원세은, 그리고 원희를 지휘하는 영산예술단 관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한 시간 함께 해주셨네요. 편안한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0: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세 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천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끔은 가방이 마술사의 도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크지 않은 가방 속에서 지갑과 수첩과 책과 화장대를 절반쯤 옮겨온 것 같은 화장품들과 손수건과 펜, 그리고 얇은 여름 카디건까지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가방 하나로 사계절을 나는 사람도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매번 가방을 바꿔두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수고라기보단 즐거움이라고 해야겠죠. 가방에는 자신을 위한 도구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가 담기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에 양말 한 켤레, 오래전부터 사두었던 작은 선물 하나, 내가 먼저 읽고 함께 읽고 싶어 넣어둔 책 한 권, 그런 것이 들어있기도 하죠. 오늘의 가방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궁금하네요. 가방도 오늘 하루쯤 쉬어가는 날이었을까요? 토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영화음악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폭풍의 나날 Come See the Paradise라는 알런 파커 감독의 영화 OST에서 작은 마술 가방 A Little Bag of Magic이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영화음악가 랜디 에델만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국내에는 프렌치키스2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프랑스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제목은 데칼라지 오헤르, 그 시차라는 의미의 제목인데요. 국내에는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OST에서 The Mystery of a Woman's Back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류크 베손 감독과의 콤비로 유명한 에릭 세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9310 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스페인 빌바오 출신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룹 모세다데스의 노래 에레스 두 그대는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브라질의 두 가수 에라스무 카를로스와 마리사 몬치가 함께 노래한 마이스 웅나 몰치다, 나는 그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역시 브라질 노래였는데요. 브라질의 남성 듀오 안토니오 카를로스와 쇼카피. 여기에서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빈투라는 뒤에 이름이 붙는데요. 이 남성 듀오가 함께 곡을 쓰고 노래한 1971년 곡입니다. 그들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Você Abuso. 멜로디가 귀에 익죠? 이후에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오늘 원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넌 너무 심했어, 넌 너무했어 라는 의미의 Você Abuso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젊은이들 그룹 모세다데스. 이 모세다데스라는 이름 자체가 젊은이들, 청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노래한 에레스투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2위를 차지했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네를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진욱이 편곡했고요. 피아노와 또 아코디언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트랙 제목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라고 써있네요. 들어보시죠.

역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Four to the Bar라는 독일의 재즈 라운지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목소리는 Carmen Detoff라는 여가수의 목소리였고요. Four to the Bar의 곡 가운데 Rain in Africa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장조의 2악장을 변주한 곡이었죠.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자크 루시에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의 연주 Variation 8, 그러니까 8번 변주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악장만을 가지고 한 앨범을 만들었죠. 그 주제와 변주들을 쭉 실었는데요. 그 가운데 8번 변주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이진욱의 편곡과 연주로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네였고요. 11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코른골트의 이 곡, 어느 버전도 다 좋지만 가급적 니콜라 베네데티의 연주면 더 고맙게 듣겠습니다. 아무 날이나 들려주세요 라고 청하셨어요. 그래서 전해드리죠. 바로 그 연주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내게 남겨진 행복은 이라는 곡. 이 곡을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모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Be Still My Soul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찬가를 노래한 곡이죠. 영국의 파페라 소프라노 이치의 목소리였는데요. 986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요즘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티느라 지쳐가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지안이, 기정이. 자주 보진 못해도 힘들 때 서로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소중한 녀석들이에요. 말주변 없는 제 거창한 위로보다 라디오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응원을 전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오듯 이 힘든 터널도 결국 지나갈 거라고 꼭 전해주세요. 지친 두 친구의 아침을 따뜻하게 깨워줄 이 곡을 꼭 들려주세요 하고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네, 두 친구분 힘을 또 이 음악으로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는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아리아 내게 남겨진 행복은을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괴헬 46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리죠.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그리고 카메라타 잘스부르크의 연주인데요. 엘렌 그리모는 이 연주에서 베토벤의 카덴차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헬 46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작곡가 또 프로듀서인 팻 메스니의 영화 음악을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20살이었던 1974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팻 메스니는 솔로로 또 자신이 이끄는 팻 메스니 그룹으로 또 여러 뮤지션들과의 협업으로 활동을 이어오면서 1983년부터 2013년까지 30년에 걸쳐 10개 부문에서 20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죠. 1985년부터는 영화음악으로도 영역을 넓혔는데요. 7편의 장편 극영화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편인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천국으로 가는 길 OST에서 팻 메스니의 건반 연주 Don't Forget 였습니다. 파사지오 페르 일 파라디소 천국으로 가는 길 이 영화는 1998년에 제작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합작 영화인데요.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온 미국인 할머니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며 여러 일을 전전하는 중년의 남자가 길 위에서 만나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 끝에는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OST에서 팻 메스니가 건반으로 연주한 오리지널 스코어 남자 주인공 레나토의 테마인 Don't Forget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첫 영화 음악인 The Falcon and the Snowman 매와 눈사람 우리에게는 위험한 장난으로 소개된 존 슐레진저 감독, 티머시 허튼, 숀 펜 주연의 1985년작입니다. 미 정보국의 기밀 정보를 소련의 KGB에게 팔아넘기는 두 친구의 위험한 장난을 그린 첩보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은 팻 메스니가 그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였던 라일 메이스와 함께 맡아서 공동 작곡하고 팻 메스니 그룹이 연주했습니다. OST에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티머시 허튼이 연기한 배역 크리스의 테마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수 페드로 아스나르의 스캣 보컬이 함께하는 트랙 The Falcon입니다.

오늘 팟 메스니의 영화 음악 두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영화 위험한 장난 OST에서 크리스 그리고 더 팔콘 두 트랙이었습니다. 팟 메스니와 라일 메이스가 작곡했고요. 팟 메스니 그룹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 곡을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라틴 넘버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도스 가르데니아스, 두 송이 치자꽃, 이브라임 페레르의 목소리로 익숙한 이 곡을 오늘은 1949년 안토니오 마친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1930년대에서 50년대에 발표됐던 라틴 넘버 세 곡이었습니다. 세 곡 모두 원곡은 아니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마리아 엘레나, 로스 인디오스 다바하라스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페르돈, 용서해줘요 내 사랑. 이 곡은 베네수엘라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와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 가수 안토니오 마친이 노래한 노스 가르데니아스, 두 송이 치자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이끄는 집시 밴드 GLM의 연주인데요. 영화 골든 이어링스의 주제가죠. 제목을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부클레도르, 황금 귀걸이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원곡은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인데 둘스퐁트 씨의 깡사운드마 바다의 노래로 많이 익숙한 멜로디죠. 이 곡을 오늘은 엘렌 세기아가 프랑스 가수가 노래한 엘 튤렘 그녀 넌 그녀를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베빈다 포르투갈 출신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파두 가수 베빈다의 데루트라베스 빈티아노스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골든 이어링스를 젤렘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빌 더글라스의 자장가 크레들송 오늘 끝곡입니다.

캐나다의 음악가죠. 빌 더글라스의 곡 가운데 크레들송 자장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9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티홀에서 펼쳐진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듀오 야테콕이 연주하는 멘델스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델리아나 라자로바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난 3월 19일 공연은 요즘 국제 무대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불가리아의 지휘자 델리아나 라자로바가 이끌어갑니다. 델리아나 라자로바는 작년부터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멘델스존과 차이콥스키의 곡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첫 곡은 멘델스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프랑스의 피아노 이중주단 듀오 야테콕이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제 감상하실 멘델스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작곡가 멘델스존이 1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1824년에 작곡한 초기 작품입니다. 당시 펠릭스 멘델스존은 그의 누이 파니 멘델스존과 함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대의 피아노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전악장 연주 시간이 40분이 넘는 상당한 대작입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또 젊은 멘델스존 특유의 로맨틱한 그리고 화려함, 기교가 두드러지는 곡입니다. 한동안은 거의 연주되지 않다가 1950년에 베를린 국립도서관에서 이 곡의 악보가 발견이 되면서 다시 알려지기 시작한 곡인데요. 출판도 20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펠릭스 멘델스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A플랫 장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시겠습니다. 듀오 야테콕의 피아노 연주, 델리아나 라자로바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A플랫 장조 전 3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듀오 야테콕 그리고 넬리아나 라자로바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3월 19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티홀에서 열린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멘델스존이 15살의 나이에 작곡한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참 아름다운 곡이죠. 모차르트와 뿔렁의 협주곡과 더불어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아주 귀한 작품인데요. 이번 글래스고 공연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듀오 야테콕은 지난 2007년에 결성된 프랑스의 피아노 이중주단입니다. 피아니스트 나이리 바달 그리고 아델라이드 파나제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야테콕이라는 단체 이름은 헝가리어로 놀이라는 뜻입니다. 쿠르타게 작품 야테콕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 놀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참 즐거운 놀이를 하듯이 자유분방한 연주 들려주고 있는 단체이고요. 굉장히 넓은 레파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현대음악 편곡 작품 그리고 록밴드를 위한 곡들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글래스고 음악회에서 앙콜로 바흐의 곡을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Got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를 들으시겠습니다. 듀오 야테콕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Got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를 감상하셨습니다. 듀오 야테콕이 앙콜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9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티홀에서 열린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 귀에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의 수석 객원 지휘자를 맡고 있는 넬리아나 라자로바가 이끌어갑니다. 넬리아나 라자로바는 지난 2025년부터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이고요. 또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오케스트라와의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휘자인데요. 이번 글래스고 공연 후반부에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을 지휘합니다. 비창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교향곡 6번,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이죠. 1893년 2월부터 교향곡 6번 비창의 작곡에 착수한 차이콥스키는 거의 반년 만에 9월에 비창 교향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이 교향곡 초연 무대에서 직접 지휘를 맡았는데요. 하지만 초연이 끝난 지 며칠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창을 작곡할 당시 차이콥스키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을 들어보면 끝없이 하강하는 그 우수에 찬 선율 그리고 꺼져가듯이 사라져가는 그 사악장의 종결부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전체의 사악장 구성인데 1악장은 아다지오의 서주로 시작합니다. 바순이 탄식하는 듯한 낮은 음을 연주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채색하고 있죠. 그리고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이 곡은 러시아 민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4분의 5박자로 된 좀 특이한 박자로 되어 있는데 우아한 선율이 좀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을 담긴 했지만 아름다운 춤곡에서도 언뜻언뜻 어두운 그림자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악장은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스케르초와 행진곡이 합쳐진 형태의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악장 아다지오 라멘토소 느리고 탄식하듯이 이 곡은 현악기의 그 절망적인 탄식과 같은 선율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우울하고 좀 비통한 주제가 점차 고조되면서 죽음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고요하게 마무리되는데 더블 베이스의 피치카토로 마무리되는 종결부 굉장히 길고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자 그럼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일명 비창 전악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넬리아나 라자로바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일명 비창 전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넬리아나 라자로바가 지휘하는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지난 3월 19일 글래스고 시티홀에서 펼쳐진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에이미 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4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데니 드라이버의 피아노 연주, 레베카 밀러가 지휘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이미 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C샵 단조 작품 번호 45 가운데 1악장을 데니 드라이버의 피아노 연주, 레베카 밀러가 지휘한 BBC 스코티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스위스는 사면이 땅으로 둘러싸인 나라.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다. 그런데도 등대가 하나 있다. 등대는 바다에만 있지 않다. 아주 큰 호숫가에도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바다만큼 큰 호수 레만호가 있다. 그 호수엔 바다처럼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다. 바다처럼 파도도 치고 폭풍우도 분다. 멀리 수평선도 보인다. 그 호수와 등대는 그러니까 없는 바다를 잊게 해주는 셈이다. 내게는 혹은 이 5월엔 없었던 것 같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도 어쩌면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내 안에 깃들지 않았을까 가만히 헤아려본다.

빌 더글라스의 Lake Isle of Innisfree, 이니스프리 호수섬,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와 바순 연주, 또 아르스 노바 싱어스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늘 열려 있습니다. 8487번, 지난주 양봉하러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해야 꿀을 따는데 드디어 새벽벌을 만나고 왔습니다. 양봉에서 새벽벌이 의미가 있는가 보죠. 아카시아 꿀내음 가득한 봄밤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아카시아가 한창 필 때죠. 이때 또 벌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또 양봉이 또 활발한 시기인가 봅니다. 갑자기 가래떡에 꿀을 찍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봉 번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2409번, 오랜만에 사연 보냅니다. 남자친구 청혼 받고 그때 보낸 오래전 사연이 당밤에 소개가 됐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아이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 캠핑을 하는 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오늘이 오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도 듣고 계십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를 당신의 밤과 음악과 함께 보내신 거죠. 이렇게 당신의 밤과 음악이 한 가정의 시작과 함께했다는 것 매우 뿌듯합니다. 그 가정 안에 음악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아이에게도 부모님이 나누었던 좋은 습관, 당신의 밤과 음악, 그리고 음악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얼마 전에 이 당신의 밤과 음악에 결혼하신다고 그때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사회 봐주시냐고 해서 진심으로 봐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던 그분의 결혼식은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9950번, 세상의 모든 풍파의 기륭화복이 아니라 결국 길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당밤의 위로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매일 경험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외의 복병들이 생활의 회방꾼처럼 찾아와서 흉과 화를 부르는데 이 흉과 화는 다 지나가고 과정일 뿐이죠. 길과 복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시기를, 9950번도 마찬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쇼팽의 녹턴 C샵 단조, 야누스 올레이니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쇼팽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발라드 1번 G단추 작품 23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녹턴 C샵 단추 야누스 올레이니치악의 피아노였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G단추 작품 1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입니다.

포로의 환상곡 작품 79, 페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룻, 우르슬라 홀리거의 하프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G단조, 바딤 리핀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였습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8번 A플랫 장조 작품 72, 예르지 벨로올라베크의 지휘,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8번 A플랫 장조 작품 72 이르지 벨로 올라베크의 지휘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소르의 랑크루즈마옹 격려 위로라는 뜻의 음악 작품 34 중의 1악장 칸타빌레입니다.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입니다.

수르의 위로 1악장 칸타빌레,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클로드 모네의 그림 프루빌 절벽 위의 산책과 함께합니다. 그림이 궁금하신 분은 선곡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높은 절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가파릅니다. 그것도 바다 쪽으로 저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슬아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절벽 위가 온통 무성한 풀과 야생화로 잔뜩 뒤덮여 있어서입니다. 위험하기보다 오히려 푹신하고 화려한 융단처럼 느껴집니다. 그 앞에 바다도 마음을 다 틔워주는 듯 드넓습니다. 그 위 몇 척의 배와 요트들은 바다 위에 띄워진 흰 꽃잎들 같습니다. 그 꽃잎들을 수평선 쪽으로 옮겨주는 바람과 수평선 쪽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파도도 딱 알맞게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보다 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그 적당함을 넘치도록 화사하고 폭발적인 빛으로 바꿉니다. 그 빛은 바다와 수평선 너머에 대한 아득한 동경을 불러냅니다. 그런 풀어비려 아득한 햇빛과 바다를 절벽이 풀밭에 선 두 여인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로빌은 프랑스 노르망디 디에프 근처의 해안 마을입니다. 모네는 1882년에 그곳을 처음 찾았습니다. 인상파 화가답게 빛이 좋은 바닷가를 찾다 발견한 마을이었죠. 한편으로는 파리보다 집세가 싼 곳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프로빌에 반한 모네는 파리의 알리스 오슈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고장은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있어. 당신에게 기쁨으로 가득 찬 이곳을 구석구석 전부 보여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알리스 오슈데는 원래 모네의 후원자였던 사업가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가는 파산을 하게 되자 혼자 잠적해버립니다. 알리스는 할 수 없이 여섯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모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덟 명의 아이들과 병을 앓던 모네의 아내 까미유까지 다 돌봤습니다. 그러다 모네와 사랑이 싹터, 까미유의 죽음 이후에는 모네의 연인으로, 후에는 아내로 여생을 함께했죠. 모네가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아내 알리스와 그녀의 딸 등이 곧 프로빌로 온 겁니다. 그림 속 절벽이 풀밭의 두 여인, 주황색 양산을 들거나 흰 모자를 쓰고 있는 두 여인이 바로 알리스와 큰딸입니다. 알리스의 두 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네가 만약 지베르니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모네의 마지막 거처는 그림 속의 마을 프로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그림 속의 두 여인과 그림 바깥의 모네가 바라보는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 있었던 건 지베르니 마을이었을까요?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클로드 모네의 그림 프루빌 절벽 위의 산책과 함께 했고요. 함께 들으신 곡, 고다르의 From Nad Ogma, 바다 산책, 엘리안 레이어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모네 씨의 정원, The Garden of Mushu Monet입니다. 캐나다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스테판 모치오의 연주입니다.

류 요시마타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중에서 히스토리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현악 6중주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1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세실 아로노비치의 제이비올라, 윌리엄 플리스의 제이첼로고요. 아마데우스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18의 1악장 아마데우스 4중주단 세실 아로노비치의 제2비올라 윌리엄 플리스의 제2첼로 연주였습니다. 빌헬름 캠프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2장조 도이치 번호 459 중에 3악장 아다지오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 오페라 꼬집한 투테 중에서 바람은 부드럽게, 수아베스야 일벤토, 브레멘 실내악단 관악기 연주자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장초, 도이치번호 459의 3악장 아다지오, 필헬름 캠프의 피아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클라리넷 5중주 A장주, 쾌열번호 581의 1악장 알레그로, 울프 로덴하우저의 클라리넷, 앙상블 빌라 무지카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의 1악장 알레그로, 울프 로덴하우저의 클라리넷, 앙상블 빌라 무지카였습니다. 이번에는 1938년도 헐리우드 고전 명작이죠. 로빈 후드의 모험의 음악을 작곡 코른골트가 맡아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로망스 함께합니다. 르노카 피송의 바이올린,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코른 골트의 영화 음악, 로빈 후드의 모험 중에 로망스, 르노 카피송의 바이올린,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0236번.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볼 때마다 운다는 영화 러브 어페어 OST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Waiting for that day 신청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호르몬에 좀 이상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으시면 손수건을 좀 미리 준비해서 남자분께 건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음악 한 곡을 더 보내드립니다. 러브 어페어 OST 중에서 Waiting for that day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입니다.

핸드폰 뒷번호 8631번 신청곡이었습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캐나다 출신의 켈틱 뮤지션 로리나 맥케닛의 음악, 그녀의 노래로 함께했고요. 오늘 끝곡은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4번 바흐 작품 번호 815 중에서 1번 알르망드 멜로디를 모티프로 만든 힘 투 더 선, 태양의 찬가입니다. 폴 윈터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제수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일요일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수수첩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 사이러스 체스트넛의 연주입니다. 소울푸드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사이러스 체스터넛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곡 Soul Food 들으셨습니다. 트럼펫 연주에는 마커스 프린터비였고요. 트럼본의 위클리프 고든, 테너 색소폰의 제임스 카터, 피아노의 사이러스 체스터넛, 베이스 연주의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드럼 연주의 루이스 내쉬였습니다. 다음 곡은 피아니스트 해럴드 메이번 주니어의 연주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래전에 밤안개라는 제목으로 번안가요로 알려졌던 곡이죠. It's a Lonesome Old Town, 해럴드 메이번 주니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우리에게는 밤안개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던 곡 이철 Lonesome Old Town. 오늘은 피아니스트 해럴드 메이번 주니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베이스 연주에는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그리고 드럼 연주에 잭 디 조넷이었습니다. 지난 2월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목관악기 연주자 미셸 포르탈은 지난 2020년에 그의 마지막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MP85, 그러니까 자신의 85세를 기념해서 녹음한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도 마지막까지 미셸 포르탈은 아주 열정적인 연주를 녹음했습니다. 미셸 포르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제줄리.

85세 생애 마지막 녹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주자들과 그야말로 박진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미셸 포르탈의 재즈리였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의 미셸 포르탈, 그리고 트럼본의 닐스 보그램, 피아노 연주에는 모얀지였고요. 베이스 연주의 브루노 쉐비용, 그리고 드럼 연주의 랜더 기젤링크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재즈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음악들을 찬찬히 살펴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토니 베넷의 앨범은요, 2018년도에 또 역시 뛰어난 재즈 보컬리스트죠, 다이아나 크롤과 함께 녹음한 앨범입니다. 거시인의 곡들을 모은 앨범 Love is Here to Stay,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순서로 이 앨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두 곡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역시 두 곡 모두 다 거시인의 작품인데요, It's Wonderful 그리고 Love is Here to Stay, 토니 베넷과 다이아나 크롤의 노래입니다.

토니 베넷과 다이애나 크롤의 이중창이었습니다. It's Wonderful 그리고 Love is Here to Stay 조지 거신의 두 곡을 두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빌 샬렙이었고요. 베이스에 피터 워싱턴, 드럼 연주에 케니 워싱턴, 빌 샬렙 트리오의 멤버들이 함께 반주를 들려줬던 연주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2018년 앨범 Love is Here to Stay, 조지 거신의 작품집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15년에 발표했던 앨범이죠. 피아니스트 빌 샬랩과 함께했던 The Silver Lining, 제롬 컨의 작품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듬해였던 2016년, 바로 토니 베넷이 90세를 맞이했던 그 해였습니다. 이때 토니 베넷은 자신이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자신이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계속해서 토니 베넷은 녹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앨범을 작업하고 또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 마지막 앨범을 바로 유명한 팝스타였죠. 레이디 가가와 함께 앨범을 녹음했는데요. 이때 레이디 가가는 나중에 증언을 했습니다. 연 이틀 이렇게 녹음이 진행될 때 두 번째 날 만났는데 바로 전날 녹음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토니 베넷이 레이디 가가에게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양 자신의 이름은 토니 베넷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불러왔던 이런 스탠다드 넘버들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노래하는 토니 베넷의 모습에서 레디 가가는 참으로 그 경이로움과 그리고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프로듀서였던 그의 아들 데니 베넷은 토니 베넷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어서 아주 가까웠던 그 과거 일은 쉽게 잊었지만 오래전부터 불렀던 음악들에 대한 기억은 아주 온전히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아들 데니 베넷은 토니 베넷의 그 매니저이면서 동시에 또 버브 레코드의 사장으로 부임하고 있었죠. 그래서 토니 베넷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불러들여서 다이나 크롤이 속해 있던 버브 레코드 사에서 함께 두 사람의 앨범을 녹음하게 됩니다. 토니 베넷은 뭐 재즈 가수면 누구나 그렇듯이 이렇게 이 조지 거신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과 그리고 오래된 그런 노래의 노하우를 토니 베넷은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매력이 이 앨범에 아주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롬 컨 송북에서도 함께 작업했던 명 피아니스트 빌 샬랩이 여기에서도 함께하고 있죠. 또 그 트리오 멤버들이 전원이 모두 다 참여하고 있어서 아주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위한 그런 반주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토니 베넷은 이 다이애나 크롤과의 앨범 Love is Here to Stay를 녹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레이디 가가와 Love for Sale 앨범을 녹음을 했고요. 2021년 8월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 생애 마지막 콘서트까지 열게 됩니다. 기억이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토니 베넷은 끝까지 팬들 앞에서 자신의 그 노래의 그 솜씨 그리고 기품을 잃지 않는 그런 무대 매너로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야말로 이 트래디셔널 팝 그리고 재즈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모습을 많은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뉴욕에서 96세의 일기로 토니 베넷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는 아주 오랫동안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고 또 들려질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토니 베넷 100주년의 마지막 순서로 듣게 되는 Love is Here to Stay 가운데서 두 곡 더 듣겠습니다. 역시 다이애나 크롤과 함께 부른 I've Got a Crush on You, 그리고 앨범 마지막에 토니 베넷이 혼자 독창으로 불렀습니다. A Foggy Day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니 베넷과 다이애나 크롤의 노래였습니다. I've got a crush on you. 그리고 이어서 토니 베넷이 혼자 부른 Foggy Day까지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빌 샬렙, 그리고 베이스의 피터 워싱턴, 드럼 연주의 케니 워싱턴이었고요. 토니 베넷 100주년의 마지막 순서로 2018년 녹음된 Love is here to stay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들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6월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탄생 100주년의 인물로 재즈 오르간 연주자 잭 맥더프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퀸시 존스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Meet BB입니다.

0: gentlemen.
1: Quincy Jones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Meet BB 들으셨습니다. 트럼펫 연주자 베니 베일리를 위해서 퀸시 존스가 쓴 곡이었고요. 조 뉴먼의 트럼펫 솔로 그리고 빅밴드 편곡과 지휘는 퀸시 존스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재즈팬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테너 색소폰 연주의 거장이었죠. 소니 롤린스가 지난 5월 25일 현지 시간으로 5월 25일 뉴욕주 우드스톡에서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명곡들을 발표했고요. 존 콜트레인과 함께 모던 재즈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재즈 색소폰의 거장이었는데요. 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세인트 토마스입니다.

세상을 떠난 색소폰의 거장 소니 롤린즈를 기리면서 그의 음악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들으셨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추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추첩은 또 내일 밤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끔은 가방이 마술사의 도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크지 않은 가방 속에서 지갑과 수첩과 책과 화장대를 절반쯤 옮겨온 것 같은 화장품들과 손수건과 펜, 그리고 얇은 여름 카디건까지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가방 하나로 사계절을 나는 사람도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매번 가방을 바꿔두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수고라기보단 즐거움이라고 해야겠죠. 가방에는 자신을 위한 도구도 있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가 담기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에 양말 한 켤레, 오래전부터 사두었던 작은 선물 하나, 내가 먼저 읽고 함께 읽고 싶어 넣어둔 책 한 권, 그런 것이 들어있기도 하죠. 오늘의 가방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궁금하네요. 가방도 오늘 하루쯤 쉬어가는 날이었을까요? 토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영화음악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폭풍의 나날 Come See the Paradise라는 알런 파커 감독의 영화 OST에서 작은 마술 가방 A Little Bag of Magic이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영화음악가 랜디 에델만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국내에는 프렌치 키스 2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프랑스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제목은 Décalage horaire, 그 시차라는 의미의 제목인데요. 국내에는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OST에서 The Mystery of a Woman's Back 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류크 베송 감독과의 콤비로 유명한 에릭 세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9310 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스페인 빌바오 출신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룹 모세다데스의 노래 에레스투 그대는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브라질의 두 가수 에라스무 카를로스와 마리사 몬치가 함께 노래한 마이스 웅나 몰치다, 나는 그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역시 브라질 노래였는데요. 브라질의 남성 듀오 안토니오 카를로스와 쇼카피. 여기에서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빈투라는 뒤에 이름이 붙는데요. 이 남성 듀오가 함께 곡을 쓰고 노래한 1971년 곡입니다. 그들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Você Abuso. 멜로디가 귀에 익죠? 이후에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오늘 원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넌 너무 심했어, 넌 너무했어 라는 의미의 Você Abuso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젊은이들 그룹 모세다데스. 이 모세다데스라는 이름 자체가 젊은이들, 청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노래한 에레스투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2위를 차지했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네를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진욱이 편곡했고요. 피아노와 또 아코디언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트랙 제목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라고 써있네요. 들어보시죠.

역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Four to the Bar라는 독일의 재즈 라운지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목소리는 Carmen Detoff라는 여가수의 목소리였고요. Four to the Bar의 곡 가운데 Rain in Africa라는 곡을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장조의 2악장을 변주한 곡이었죠.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자크 루시에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의 연주 Variation 8, 그러니까 8번 변주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악장만을 가지고 한 앨범을 만들었죠. 그 주제와 변주들을 쭉 실었는데요. 그 가운데 8번 변주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이진욱의 편곡과 연주로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네였고요. 11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코른골트의 이 곡, 어느 버전도 다 좋지만 가급적 니콜라 베네데티의 연주면 더 고맙게 듣겠습니다. 아무 날이나 들려주세요 라고 청하셨어요. 그래서 전해드리죠. 바로 그 연주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내게 남겨진 행복은 이라는 곡. 이 곡을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본모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Be Still My Soul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찬가를 노래한 곡이죠. 영국의 파페라 소프라노 이치의 목소리였는데요. 986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요즘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티느라 지쳐가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지안이, 기정이. 자주 보진 못해도 힘들 때 서로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소중한 녀석들이에요. 말주변 없는 제 거창한 위로보다 라디오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응원을 전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오듯 이 힘든 터널도 결국 지나갈 거라고 꼭 전해주세요. 지친 두 친구의 아침을 따뜻하게 깨워줄 이 곡을 꼭 들려주세요 하고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네, 두 친구분 힘을 또 이 음악으로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는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가운데 아리아 내게 남겨진 행복은을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한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괴헬 46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리죠.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그리고 카메라타 잘스부르크의 연주인데요. 엘렌 그리모는 이 연주에서 베토벤의 카덴차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헬 46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 작곡가 또 프로듀서인 팻 메스니의 영화 음악을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20살이었던 1974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팻 메스니는 솔로로 또 자신이 이끄는 팻 메스니 그룹으로 또 여러 뮤지션들과의 협업으로 활동을 이어오면서 1983년부터 2013년까지 30년에 걸쳐 10개 부문에서 20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죠. 1985년부터는 영화음악으로도 영향을 넓혔는데요. 7편의 장편 극영화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편인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천국으로 가는 길 OST에서 팻 메스니의 건반 연주 Don't Forget 였습니다. 파사지오 페르 일 파라디소, 천국으로 가는 길. 이 영화는 1998년에 제작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합작 영화인데요.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온 미국인 할머니,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며 여러 일을 전전하는 중년의 남자가 길 위에서 만나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 끝에는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OST에서 팻 메스니가 건반으로 연주한 오리지널 스코어, 남자 주인공 레나토의 테마인 Don't Forget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첫 영화 음악인 The Falcon and the Snowman, 매와 눈사람, 우리에게는 위험한 장난으로 소개된 존 슐레진저 감독, 티머시 허튼, 숀 펜 주연의 1985년작입니다. 미 정보국의 기밀 정보를 소련의 KGB에게 팔아넘기는 두 친구의 위험한 장난을 그린 첩보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은 팻 메스니가 그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였던 라일 메이스와 함께 맡아서 공동 작곡하고 팻 메스니 그룹이 연주했습니다. OST에서 두 곡 전해드리죠. 먼저 티머시 허튼이 연기한 배역 크리스의 테마,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수 페드로 아스나르의 스캣 보컬이 함께하는 트랙 The Falcon입니다.

오늘 팟 메스니의 영화 음악 두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영화 위험한 장난 OST에서 크리스 그리고 더 팔콘 두 트랙이었습니다. 팟 메스니와 라일 메이스가 작곡했고요. 팟 메스니 그룹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이 곡을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라틴 넘버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도스 가르데니아스, 두 송이 치자꽃, 이브라임 페레르의 목소리로 익숙한 이 곡을 오늘은 1949년 안토니오 마친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1930년대에서 50년대에 발표됐던 라틴 넘버 세 곡이었습니다. 세 곡 모두 원곡은 아니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마리아 엘레나, 로스 인디오스 다바하라스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페르돈, 용서해줘요 내 사랑. 이 곡은 베네수엘라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와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 가수 안토니오 마치니 노래한 노스 가르데니아스, 두 송이 치자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이끄는 집시 밴드 GLM의 연주인데요. 영화 골든 이어링스의 주제가죠. 제목을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부클레도 황금 귀걸이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원곡은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인데 둘스 퐁트 시의 깡사운 두마 바다의 노래로 많이 익숙한 멜로디죠. 이 곡을 오늘은 엘렌 세기아가 프랑스 가수가 노래한 엘 튤렘 그녀 넌 그녀를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베빈다 포르투갈 출신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파두 가수 베빈다의 데로 트라베스 빈티아노스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골든 이어링스를 젤렘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빌 더글라스의 자장가 크레들송 오늘 끝곡입니다.

캐나다의 음악가죠. 빌 더글라스의 곡 가운데 크레들송 자장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정말 성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대소프라노죠. 이름 가르트 제프리트의 전집이 발매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D단초,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 음반 오늘 첫 곡 프레드릭 쇼팽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 번호 58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단조 작품 번호 58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입니다. 이 브루크너 전문 지휘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지금 과연 그 뒤를 잇는 사람은 누굴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결국은 틸레만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D단조 크리스찬 틸레만이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연주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요즘 뭐 CD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신보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별을 해서 전해드리는데요. 명연주 명음반은 뭐 전국 방송 프로그램이고 또 히스토리컬 레코딩도 자주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1950년대 음반이 어떻게 신보가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동안에 절판됐다가 재발매된 음반을 이제 신보라고 하고요. 히스토리컬 신보라는 그런 수식어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음원도 그런데요. 아마도 성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브리트의 전집 완전판입니다. 정말 남김없이 다 재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전집으로 정말 묵직한 그런 음반입니다. 이 제브리트 하면은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와 쌍벽을 이뤘던 쌍두마차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제브리트는 좀 단명했죠. 그래서 이 고역에 문제가 생겨서 일찍 무대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성기 때 이 제브리트가 남긴 음원들은 지금 들어봐도 정말 비교할 이해가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슈나이드안의 이 부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무대에 등장을 해서 모차르트의 콘서트용 아리아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정말 가장 비싼 그런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가 뭔가 좀 농염한 그런 느낌이 있는 발성이죠. 목소리. 거기에 비하면 제프리스는 상당히 수수하고 순수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발성체가 뭐 아주 가뿐한 건 슈바르츠코프와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따뜻한 그리고 순수한 음색 이런 걸 자랑하는 명소프라노죠. 이 오페라에서도 좋은 공연, 좋은 연주 많이 했지만은 이 특히 독일 가곡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슈만의 가곡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브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번호 42,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정말 이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텍스트의 전달력이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제프리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가곡들도 남김없이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슈만의 가곡에 있어서는 뭐 탁월한 비교의 예가 없는 그런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프리트와 슈바르츠코프의 비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슈바르츠코프가 좀 더 관능적인 그런 매력이 있다면 제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함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그런 전집 히스토리컬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주의 심보 코너 전해드렸고요. 이 가운데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가곡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특히 이별의 노래 같은 것은 뭐 당시에 대중적인 그런 가곡으로 자리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가곡 가운데 귀에 익숙한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젠주구트 낙댐 프릴링, 봄에 대한 동경, 퀘엘 596,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봄에 대한 동경, 켈 596,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의 노래, 에릭 베르바의 피아노 연주, 1957년 레코딩했습니다. 오늘 명예 중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자주 보는 친구는 늘 그대로인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새삼 흘렀단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사실 두 친구는 똑같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길어지는 머리카락을 눈치채지 못하듯 자주 보는 친구는 일상에 스며들어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인 거죠. 결국 변하지 않은 건 친구가 아니라 익숙해진 우리의 시선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변화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세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지켜내는 일 아닐까요? 메이플라워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Street Flower. 전지현의 수금과 김정욱의 기타, 김신원의 피아노와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은 Mayflower, 한혜진의 가야금 선율이었습니다. 익숙함 속에 숨어있던 소중함을 문득 발견하게 되는 날이 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오늘의 음악도 반갑고 따뜻하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가오길 바랍니다. 국악의 향기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본 순간 백발에 놀라 함께 놀던 지난날 전생 같았네. 강변누가 등풀 걸고 얘기 나누며 벌레오는 긴긴 밤 지새웠다네.

조선시대의 김창협의 시였습니다. 제목엔 시를 짓게 된 이유도 길게 적혀 있는데요. 어느 날 친구 심현이 김창협이 머문 강변 누각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못 만난 지 십수년 만이라 두 사람 다 백발이 성성해서 함께 놀던 때가 마치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밤새 베개를 나란히 베고 얘기를 나눴는데 친구가 이별에 앞서 전별시를 간절히 청해 즉흥으로 한 수 지어준 거라고 합니다. 심현은 김창협보다 두 살이 많았지만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옛날엔 나이와 상관없이 우정을 나누곤 했어요. 서당 유학교재 동몽선습엔 다섯 살 터울은 친구 사이란 의미로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간다는 내용이 있고 나이를 잊은 친구란 뜻의 망년지우란 말도 전합니다. 평시주 친구가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옛 글자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신 곡 김호성의 목소리로 평시조 친구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도 산타령 배따라기 오봉녀 유지숙 신종의 소리입니다.

서도 산타령 뱃따라기 오봉녀 유지숙 신정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음반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음반 다시 젊은 산조를 소개합니다. 산조는 일정한 장단에 맞춰 가락을 연주하는 민속 기악 독주곡으로 정해진 악보 없이 스승에서 제자로 전승된 도제식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락을 짠 사람의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류 산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누구든 자신만의 개성으로 새로운 산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연주자의 선택과 감각에 따라 같은 장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얼굴로 또 다른 산조를 탄생시키는 거죠. 다시 젊은 산조는 이런 의미를 담아 과거 젊은 산조 음반 시리즈를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젊은 국악인들이 기존 산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무슨 태도로 마주하고 있는지 만날 수 있는 음반이라고 해요. 그럼 보내드립니다. 임도경의 가야금과 김태영의 장구반주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보내드립니다. 진양조부터 휘모리까지 장단 모두를 연주한 짧은 산조로 전체 시간은 15분 15초 정도 됩니다.

성금 연류 가야금 산주를 임도경의 가야금과 김태형의 장구 반주로 들었습니다. 다시 젊은 산조 음반에는 이 시대의 젊은 국악인 4명이 연주한 산조가 담겨 있습니다. 임도경의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장서연의 임동식 검은고 산조, 이정은의 이태백류 아쟁 산조와 강병하의 이생강류 대금 산조입니다. 제목에 담긴 다시라는 말은 새로운 창작이 아닙니다. 각자의 감각과 시대의 인식을 반영해 소리의 질감을 정립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산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물이 아닌 현재 진행형 음악임을 보여준 기록입니다. 산조에서 빠질 수 없는 장구 장단은 김태형이 맡았는데요. 과거 젊은 산조 시리즈의 중심이었던 김청만, 이태백 명인의 계보를 잇는 타악 연주자입니다. 그럼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 강병하의 대금, 김태형의 장구반주로 전체 길이는 가야금 산조와 마찬가지로 15분이 조금 넘습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 강병화의 대금과 김태영의 장구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녹음으로 우거진 5월을 지나 싱그럽게 펼쳐질 6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눈부신 날들을 서로 나누고 밝은 에너지를 함께 느끼면서 기분 좋은 시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최영준이 작곡한 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 마지막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텔레만의 곡으로 문을 엽니다. 함부르크의 밀물과 썰물이란 부제가 붙은 모음곡 시장 쪽 텔레만 작품 번호 55의 C3 중에서 사라방드, 잠자는 바다 여신 테티스, 지그, 밀물과 썰물, 카나리, 즐거운 선원들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립니다. 연주에는 필리피켓이 지휘하는 뉴 런던 콘서트입니다.

게우르크 필립 텔레만의 수상음악 함부르크의 밀물과 썰물 중에서 세 곡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카나리의 즐거운 선원들이었고요. 이에 앞서서 지그, 밀물과 썰물,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사라방드, 잠자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습니다. 연주에는 필립 피켓이 지휘하는 뉴런던 콘서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건반음악 자유 판타지 F샵 단초 부트킨 번호 67 전해드립니다. 안드레아스 슈타이의 피아노 프루테 연주로 감상하시죠.

안드레아스 슈타이어의 피아노 포르테 연주로 칼필르 엠마누엘 바흐의 자유 판타지 F샵 단조 부트킨 번호 67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음악은 17세기 후반 독일 드레스덴과 바이마르 궁정에서 궁정음악가로 활동한 요한 파울 폰 베스트호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입니다. 라르고로 시작해서 프레스토, 이미타치오네 델 리우토, 아리아 그라베, 피날레까지 요나스 챈덜라인의 바르크 바이올린 연주, 알렉산더 폰 하이센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17세기 후반 독일 음악가 요한 파울 폰 베스토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요나스 챈덜라인의 바로크 바이올린, 알렉산더 폰 하이센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작곡자 미상의 중세시대 교회 음악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합창단인 일리오 필라스쿠난 라울라야트가 노래합니다.

좋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합창단 일리오 필라스쿠난 라울라야트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두 대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시장초, 바흐 작품 번호 1061 감상하시죠. 템포짓이 없는 1악장, 2악장 아다지오 또는 라르고, 3악장 후가 비바체까지 미사키 스즈키와 그의 아들인 마사토 스즈키가 합시코드를 연주하고요. 마사키 스즈키가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이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두 대 합세코드를 위한 협주곡 세장초, 바흐 작품 번호 106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마사키 스즈키와 마사토 스즈키 합세코드 연주, 함께한 단체는 마사키 스즈키가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이었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프랑스와 앙드레 다니콩 필리도르의 샹송 그녀는 어디에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끝인사 드릴게요. 소프라노 베린 노르바켄솔셋이 노래하고요. 마르틴 벌복이 지휘하는 앙상블 트로나임 바룩이 연주합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혼자 카페에 가서 정리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웠던 모임, 기억에 남는 경험, 중요한 발표나 업무의 마감을 적어둡니다. 또 과제처럼 남겨뒀던 일을 처리하는데 안부를 묻거나 경과를 확인하고 처음 가본 공간의 느낌을 기록하고 사진첩에 담아둔 꽃 이름을 기억코 찾아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잘한 일을 적으며 뿌듯함을 느끼고 끝내 실패한 일들은 다음 달에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향기롭고 싱그러웠던 한 달을 돌아보고 다가올 6월을 반갑게 맞이하는 뜻깊은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조간 신문 왈츠, 모르겐 블레터 작품으로 279였습니다. 피아노 듀오 크로멜링크 포엔즈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한 달을 정리하는 일요일 아침, 이달에 만났던 참 좋았던 음악이나 연주자, 공연을 적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욱 새로워질 6월 기대하면서 5월의 끝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 라르고 알파토춤 바리톤 티토 고비 음성으로 듣습니다. 알치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피라우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에서 대장간의 합창, 보라 어두운 밤의 구름을 걷어내고 얼굴을 드러내는 모습을 페디 레포스케 노트네스 볼리에. 이 곡은 게오르그 솔트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앞서 선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중에서 나는 이거리의 만물박사, 라르고 알팍토춤, 바리톤 티토고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알체오 갈리에라가 지휘하는 휘라우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베토벤 바이올린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으로 50번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헤바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은 50번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무의 바이올린과 베르나르 타이팅까지 위하는 암스테르담 콘서르테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5월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작곡가 구역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 7년간 함부르크 시립 오페라단을 지휘했던 시절에 말러가 기록된 말러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 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쾌일번호 58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에드와르트 브루너의 클라리넷과 하겐 현악 4중주단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A장주, 쾌일번호 58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에드와르트 브루너의 클라리넷과 하겐 현악 4중주단 연주였습니다. 8213 쓰는 분입니다. 새벽에 잠이 깬다. 늘 그렇다.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 오기를 청한다. 일요일이어서 조금 더 게으름을 피워본다. 아, 오늘 이

뛰리죠. 게으름을 피우기에 아주 좋은, 게으름을 피워도 아무 문제 없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8213 쓰는 분 덕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살짝 잊고 있었던 오늘은 일요일임을 깨우치고 갑니다. 안톤 루비슈타인 천사의 꿈, 작품번호 10-22입니다. 이리나 메즈에바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안톤 루빈슈타인 천사의 꿈 작품으로 10의 22 이리나 메수에바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안톤 아렌스키의 당스 카프리시우스 기상곡풍의 춤 작품으로 12의 2 이었습니다. 낸시 그린 첼로 프레드릭 모이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쇼팽입니다. 마주르풍의 론도 F장조 작품으로 5번 다니엘 트리프노프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 마주르풍의 론도 F장조 작품번호 5번 다니엘 트리푸노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혜원씨 가족여행 중이어서 이틀 연속 아들 그리고 남편과 듣고 있어요. 이 기회에 출발의 팬과 함께 구독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건데 기회였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더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원씨 더 행복한 여행길 되세요. 5월 31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5월엔 독일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으로 향합니다. 함부르크 시는 도시를 빛낸 7 작곡가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9시가지의 박물관들을 모아둔 일명 작곡가 구역을 조성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브람스, 펠릭스와 파니 멘델스존 남매, 함부르크에서 활동했던 바르크 오페라 작곡가 하세, 함부르크 음악감독을 맡았던 텔레만과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 그리고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 지휘자였던 말러까지 모두 함부르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음악가들입니다. 이곳을 순서대로 관람하다 보면 마지막 전시실에서 말러를 만나게 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일생과 업적, 활동이 정리돼 있는데 그는 1891년부터 7년 동안 함부르크 시립 오페라 극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천재적인 실력을 인정받으며 점차 명성을 얻던 때입니다. 박물관 전시실 한편엔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검은 자전거가 한 대 놓여 있는데 실제 말러가 타던 자전거입니다. 함부르크에서 자전거라는 새로운 문물을 접한 말러는 거금을 주고 자전거를 구입해 어디든 타고 다녔습니다. 평일엔 출퇴근용으로 쓰고 휴일엔 호숫가를 달렸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박물관 다른 한쪽엔 오두막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음악가에게 오두막? 의아할 수 있는데 함부르크에서 일하던 7년간 말러는 무척 바빴습니다. 오페라단이 휴가인 7월과 8월에만 곡을 쓸 여유가 생겼는데 작곡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아테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해 여름마다 말러가 찾았던 겨우 한 평짜리 오두막엔 호수의 물결 소리와 피아노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교향곡 2번 주요 악장과 교향곡 3번이 쓰였고 가곡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가 완성됐습니다. 말러 박물관은 바로 이 오두막을 조촐하게 재현해 두고 관람객들이 들어가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선 교향곡 3번이 배경음악으로 흐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을 찾아보는 그 마지막 시간, 말러 박물관을 둘러보고 그의 음악을 듣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3번 중에서 5악장과 6악장 들었습니다. 5악장 즐겁고 활기차게, 표현은 재치있고 대담하게, 6악장 느리게, 평온하게 깊은 감정으로, 콘트랄토 안나 라르손 그리고 런던 심포니 합창단과 버밍엄 시립 교향악단 유스 합창단, 클라우디 아바드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을 찾아보는 마지막 시간, 말러 박물관을 둘러보고 그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말러의 오두막 체험 공간의 배경 음악인 교향곡 3번 들었습니다. 에릭 사티, 당신을 원해요. 주트부, 장 이브 티보데 피아노 연주입니다.

분들 모두에게 음악이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와 기쁨의 색깔을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C장조 작품으로 76의 3, 호복햄번호 3의 77, 황제 중에서 2악장 포코아다지오 칸타빌레 아마데우스 4중주단 연주로 듣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피천득님의 5월이라는 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한 녹색으로 돋아오르던 잎들 깊고 짙은 초록으로 무성하게 우거져가고 그렇게 여름이 훌쩍 다가오는 사이 어느덧 5월이 저물어갑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26년 5월의 마지막 날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의 기운을 느껴보는 아침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슈만 시인의 사랑 중에서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의 프리츠 분덜리히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